행복해져라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윤예준의 나의 서투름이 너에겐, Seize the Day의 Star, 박찬영의 행복 별거 없더라 청해 주셨습니다. 터보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네요.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주 화창한 날씨라 비가 안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주말은 잘 보내고 오시는 거죠? 저는 푹 쉬었더니 컨디션 좋네요.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했답니다. 오늘도 좋은 목소리, 포근한 방송 잘 들을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휴 잘 보내고 오신 거죠? 아침 햇살이 꽤 화창해서 정말 비 소식이 맞나 싶은가 봐요. 그래도 오후부터는 비 예보 있다고 하니까 미리 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 푹 쉬시고 컨디션 좋게 한 주 시작하고 계신다니 듣는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역시 잘 쉬는 게 최고의 충전인 것 같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하셨다는 말에서 오늘 하루의 여유로운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기분 그대로 하루 끝까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비오는 오후에도 마음만큼은 흐리지 않게 편안하고

그루미 선데이님 신청 사연입니다. 럼블피쉬 예감 좋은 날, 조엔의 햇살 좋은 날, 김종국 SG워너비의 바람만 바람만. 여긴 벌써 뜨거워요. 비예보 거짓말. 거기는 지금 날씨만 보면 비예보가 무색할 정도인가 보네요. 좀 전에 행복해자라님도 날씨가 화창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뭐 경기지역, 서울지역 이쪽은 비올기미는 아직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햇살도 강하고 벌써 더운 기운이 올라와서 다니기 힘든가 봐요. 후텁지근한 화요일 아침이라 쉽게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잠시 음악 들으면서 기분 좋은 여유 챙기는 시간 되면 좋겠네요. 오늘도 안전운행으로 하루 잘 보내고요. 오후에는 특히나 많은 비가 예보가 되어 있으니까 더 주의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당연히 바쁜 하루겠지만 그래도 생일이니까 특별하게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술만 먹지 말고 뭔가 의미 있는 행복한 날 되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여러분들께서 청해 주신 모든 신청곡 사연은 소개가 다 되었습니다. 오늘 다음 방송 10시부터 12시 방송은 달빛사랑님 방송입니다. 신청곡 사연란 마감이 되어 있으니까요. 달빛사랑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한 20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요. 이 시간 동안 제가 선곡을 해놓았던 곡들로 쭉 보내드리겠습니다. 세 곡 듣고 올게요.

3일간의 연휴를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 같은 화요일 아침, 몸도 마음도 아직 쉬는 날에 머물러 있는 느낌 드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괜히 일손도 더디고 집중도 안 되고 뭐 그런 하루일 수는 있겠지만, 또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새 평소의 리듬도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하루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컨디션 끌어올리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 비가 예보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퇴근길이나 이동하실 때 빗길 안전 꼭 유의하시고요. 편안하고 무사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게시판 사연 주시고 추천과 선물 보내주시고 2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한우로수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달빛사랑님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키는 한우로수 24, 저는 터보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장입니다. 우리 달빛사랑님께서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오늘 방송 없어서 와 좋다 했는데 저 베란다 청소하려고 지금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방송하게 돼서 네, 다 집어 던지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터보 오빠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지금 출발해서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의 신청곡이 올라와 있으니까 저기 거시키니 선곡은 뒤로 밀어놓고 선곡 먼저 신청곡 먼저 전해드려야겠죠. 네, 밀리면 안되니까 네, 다런이 앞으로 올려주셔도 제가 다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사연 우리 필사바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언니도 잘 보내셨겠죠? 스트레칭해도 풀리지 않는 뻐근한 몸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두 배로 해야죠. 아니면 반신욕하고 스트레칭하고 오늘 하루 월요일 같은 화요일 잘 버티며 살아내보자고요. 너무 좋지 않나요? 이번 주는 4일 일하면 쉬고 다음 주도 선거일이 있어서 중간에 하루 쉬니까 네, 너무 좋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요? 네, 다음 주도 수요일날 쉬어서 시간별로 또 수요일날 짜니까 거시기니 하네요 또. 아, 목요일날 자야 되나? 네. 그리고 폭우가 내린다고 하니 비 피해 없으시길 기원합니다. 서울 쪽은 뭐 비 피해 있는 곳이 별로 없어서 제가 살고 있는 곳도 지대가 높아서 이쪽은 비 피해가 없어요.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네, 아이오아이의 웃음이 안녕, 수비아의 끝나지 않은 이별, 김그림의 너에게 신청해 주셔서 바로 준비해 드려요. 필사마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요.

꽁치님 다녀가주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습한 오전입니다. 그러게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니 아직 비가 오진 않지만 굉장히 습해요. 그죠? 간단히 일처리 몇 개 하고 잠시 쉬는 중입니다. 벌써 일을... 저는 아침에는 잠도 깨고 막 그러느라고 사실 별거 안 해요. 손 마사지 하고 뭐 아이 뭐 먹나 뭐 보고 그냥 좀 정신 차리고 있다가 사실 이때쯤부터 뭘 하는데 갑자기 방송이 생겨서 방송하고 있네요. 잠시 쉬다가 가만히 시간을 보내면서 이것저것 해야겠네요. 장미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우리 꽁치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ATG의 노래 나가고 있고요. 몬스타엑스의 곡과 온앤오프 곡 이어서 준비해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와우님 다녀와 주셨어요. 제 숨소리가 좀 나갈 수도 있어요. 방송하는데 그 앞에 가림막이 뚝 떨어졌는데 지금 이걸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미님. 휴일 잘 보내고 오셨나요? 저는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이 좋네요. 어제 대청소를 못해서 청소하고 있어요. 저도 청소를 지금 해야 되는데 선풍기를 틀어놨더니 또 바람 소리 들어가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청소하니까 좋네요. 저는 아무도 없진 않아요. 둘째 아이가 있어서. 사실 오늘 비가 온 데서 베란다를 비 오기 전에 정리하고 베란다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방송을 하고 있어서 방송 끝나면 비 올 것 같은데 큰일이네요. 오늘은 아이들 이불 빨래도 돌리고 침대 밑에도 쓸고 닦고 일이 많네요. 방송 들으면서 빨리 마무리할게요. 감사해요. 아니 위에는 장미님 해놓고 밑에는 감사해요 달빛사장님을. 우리 와우님 2%가 부족해. 자, 청하의 롤러코스터 네, 흐르고 있고요. 악동 뮤지션의 다이너소 그리고 GD의 삐딱하게 모두 준비해드려요. 와우님 청소하고 저도 청소하고 싶은데 청소를 못하니까 손이 근질근질합니다. 네, 깔끔하게 깨끗하게 화이팅요.

생일 맞으신 우리 국수 공장장님 생일 축하드려요. 장난이에요. 생일 축하곡으로 뉴이스트의 생일 축하해요 한 곡 전해드리고요. 비주맘님의 신청곡 네, 디셈버의 별이 될게 김태희의 사랑비 BMK의 물들어까지 이어드려요. 국수님 알죠? 내가 손으로 하트하고 있어요. 축하해요.

일단 제 시간 신청곡은 마감했습니다. 다음 방송 하시는 스타비님 앞으로 네 올려주시면 됩니다. 햄버거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레모나 장미 누나 천국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전 오전에 병원 갔다가 출근했어요. 혈압약을 받고 혈압도 있어요. 우리 바우님 운동 좀 해요. 살 좀 빼고. 네, 혈압은 네, 안 좋아요. 비형 감염 항체가 없다고 하여 주사를 맞았습니다. 아니 이걸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맞아야지. 저도 세 번 다 맞았어요. 벌써 한 10년은 됐을걸요. 앞으로 두 번 더 맞아야 된다고 하네요. 맞아요. 꼬박꼬박 챙겨서 그 날짜 안에 잘 맞아야지. 안 그러면 또 맞아야 되니까 잘 챙겨서 맞으세요. 아셨죠? 잘 들을게요. 라이크해요 하시면서 지금 흐르고 있는 곡 버즈의 곡 네, 준비해드리고 있고요. 플라워의 여기까지인가요? 윤건의 헤어지자고까지 모두 준비해드리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꽃미남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휴대폰 깜빡하고 배터리 충전하고 있어요. 충전을 안 하고 왔다고요. 화요일부터 네, 오전 비가 오후로 변경됐군요. 네, 몰랐어요. 날씨를 안 봐갖고 그냥 비가 아직 안 오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잠수입니다 하시면서 그래요. 비 오면 많이 미끄러우니까 우리 꼬미남님 네, 안전에 유의하세요. 방송은 네, 참여 안 해도 괜찮아요. 안전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 자, 지금 토나리의 곡 나가고 있고요. 희재의 도약, 서동현의 10시 반 그리피스 앞 네, 이거 함께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안전에 꼭 유의하세요.

행복해져라님 다녀가주셨어요. 짱미님 안녕하세요. 주말 연휴 내내 방송 있으셨던데 고생 많으셨네요. 거의 계속 앉아서 작업해서 괜찮습니다. 컨디션은 회복되셨나요? 목소리는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감기는 다 나은 것 같아요. 아직 목이 조금 끝자락이긴 하지만 거의 다 나았어요. 참 다행이죠. 저는 푹 잘 쉬고 왔네요. 오늘도 좋은 목소리 잘 들어볼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지금 흐르고 있는 곡 제이드의 곡. 아, 목소리 너무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도유카의 저 달이 뜨면 내가 떠올라, 아빈의 사랑 기억의 끝에서까지 신청하신 곡 모두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래요.

시아님 다녀가 주셨어요. 비타민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후덥지근하네요. 이게 비 오기 전이라 너무너무 더워요. 저도 어제 저녁에 3면에 선풍기를 다 틀어요. 제 앞에 선풍기 그 탁상용 선풍기 있잖아요. 앞에 놓고 옆에 놓고 또 바닥에도 선풍기를 놓고 세 개를 다 틀어놨어요. 안 그러면 너무 더운 거예요. 두 개로 안 돼서 세 개를 틀어놨어요. 지금 방송 중이라 옆면에 한 개만 틀어놨는데 안 그러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여름을 어떻게 버텨야 되나 싶습니다. 걱정이네요. 우리 시아님도 여름 잘 보내보자고요. 태연의 곡 흐르고 있고요. 펀치의 아름다운 날들이요. 사랑스러운 눈동자요. 꾸개곡까지 모두 준비해드립니다. 좋은 하루 만들어 가세요.

다음 분 마지막 사연을 미리 좀 전해야겠어요. 김미경님 다녀가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신랑한테 편지를 쓰고 싶어서요. 지금 열심히 운전 중이에요. 이벤트는 무슨 이벤트일까요? 우리 신랑 4박 5일 동안 운전하느라 고생 많았어. 항상 잘 챙겨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 윤호 오빠. 영원히 그대 곁에 머물게요.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안 싸울 수는 없지만 너무 깊게 감정 싸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싸우면서 정든다라는 소리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네, 늙어가면서 정도 들고 사랑도 하면 더 좋겠죠. 두 분의 사랑이 쭉 이어가시길 바라봅니다. 신청하신 곡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레드 애플의 바람아 불어라. 다음부터는 가수 신청곡을 네, 같이 적어주셔야지 제목만 적으면 네, 이거 부른 가수가 많아요. 네, 두 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스타비님께 방송 넘겨봅니다. 오늘 깜짝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비 오는 오후가 될 것 같아요. 4시쯤부터는 비가 온다고

피곤이 쉽게 가시지 않는 오늘입니다. 월요일에는 좀 쉬고 청소도 하면서 여유를 가져야지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아니 글쎄 출근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달이 잘못된 건지 제가 깜빡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출근은 즐거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어제 출근했어요. 처음에는 어렵고 버겁게 느껴졌던 일들도 어느새 3일차가 되니까요. 조금씩 익숙해지고 비교적 수월하게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음 근무 때는 조금 더 프로다운 모습으로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처음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낯설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면 어느새 자연스러워지고 해낼 수 있다는 믿음도 생깁니다. 오늘도 그렇게 조금씩 익숙해져가는 그런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안녕하세요. 수다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흑장미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을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수아비의 가요올릭.

오늘은 좀 어떠세요? 저 집에만 있는데요. 너무 덥습니다. 와, 이렇게 더울 수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덥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오늘입니다. 사비님,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꽃미남님, 태연의 조각, 2MB의 너 없이도 잘 살더라, 여운의 남겨진 온도 함께 해봤습니다. 요즘 그 레벨 올리시는 재미가 또 쏠쏠하신가 봐요. 네, 레벨업 하면 좋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천천히 가시면 훨씬 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초반에 레벨을 막 올리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좀 천천히 가도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즐기면서 오래오래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폭우가 예상되는데요. 부산은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고 덥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저녁부터 비가 시작된대요. 폭풍 전야네요. 월요일 같은 화요일 잘 보내시고 잘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필사마님께서 이승철의 소리쳐, 손승연의 바람의 노래, 서이라 미워하지 말아요 주셨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전 차라리 출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출근하면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거든요. 네, 제가 처음에는 출근했을 때 에어컨 바람 때문에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와가지고 그때는 막 찜통 속에서 방송을 했는데 3일째, 네, 바로 어제는요, 에어컨을 막 20도, 19도까지 틀면서 시원하게 방송을 했는데요. 목소리도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안 나오네요. 네, 어쨌든 시원한 나무 그늘 및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여름을 잘 보내고 싶습니다. 네, 폭우 조심하시길 바라면서요. 피사마님, 오늘도 신청곡 참여 감사합니다.

헨바오님의 신청곡으로 거북이의 사계 전해드렸습니다.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까지 이어가 볼게요. 점심 먹으면서 잘 들으신대요. 즐거운 점심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곡으로 꿈꾸는 마음으로님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화의 Hey Come On 그리고 밀크의 Come To Me 영턱스 클럽의 정 주셨어요. 네, 아마도 이제 날씨가 꾸물꾸물하기도 하고 또 습도가 높긴 하지만 너무 또 더워서 시원한 그리고 달달한 음악들 찾으시는 것 같아요. 신청곡 이어갑니다.

저희 아이들은요, 이번 휴일에 청양에 다녀왔습니다. 금요일에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청양으로 갔어요. 그런데 차가 엄청 막혀가지고 고생고생을 해가지고 도착을 하셨나 봐요. 전화가 와서, 원래는 제가 토요일에 근무를 끝나고 청양으로 버스를 타고 갈 예정이었는데 오지 마라. 또 왔다가 또 바로 가는 거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아, 다행입니다. 감사해요 하면서 저는 이제 토요일에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무표를 봤는데 어머나 세상에 제가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이었구나. 일요일에 근무표를 딱 봤는데 월요일에도 제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 면접 보면서 이야기를 할때뭐 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이번 월요일에도 근무인 줄은 몰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물어봤죠. 저 맞나요? 저 월요일 근무하는 거 맞나요? 맞나요? 라고 계속 물어봤는데 네, 맞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회사는 아무래도 그 관리하시는 분과 대화가 좀 많이 어려운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약서도요, 이메일로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다시 뽑아가지고, 또 사인을 해가지고, 스캔을 떠서 보냈습니다. 회사에서 그냥 종이 주면은 사인해서 보내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아마도 관리하시는 분이 재택근무를 하시나 보다. 뭔가 좀, 그 예전에 듣던 냉장고에서의 그 게시판과 대화하는 뭐 그런 느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네,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안이 좀 벙벙했어요. 만약에 제가 시간표를 보지 않고 일요일에 근무 끝나자마자 청양으로 내려갔더라면 저 잘렸을까요? 어쨌든 무사하게 네 간당간당하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행복해져라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신청란 다녀갑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함께 해봤습니다. 웬디의 Girls, 이젤의 사실은 말이야. 그리고 영케이의 다시 돌아온 계절까지 함께 했어요.

행복한 점심시간 보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점심시간이 끝났나요? 제가 근무하는 곳의 점심시간에 가장 안 좋은 점은요, 각자 혼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팀별로 해서 그렇게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네, 바뀌어가지고 혼자서 각각 돌아가면서 먹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랑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재미도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게참 소중한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점심시간은 네, 동료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꽁시님 반갑습니다. 서서히 배가 고파집니다. 오늘의 메인은 닭고기에 죽순을 넣고 끓인 국 같은 것인데요. 닭고기에다가 죽순을 넣고 국을 끓이신다? 이게 닭갈비 같은 거면 좀 좋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상추쌈, 죽순 무침에 닭고기를 넣고 끓인 국으로 점심 식사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죽순철도 후다닥 끝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싶어요. 네, 꽁치님을 위해서 빨리 죽순의 그 시즌이 끝나야겠네요. 정승환,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 정경호의 에브리데이, 김필의 난 너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세요.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넉넉하게 주시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이 많이 들어간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이쁜 돌림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고민을 내게 털어. 마오님의 신청곡으로 이한철의 슈퍼스타, 주얼리의 슈퍼스타, DJ DOC 슈퍼맨의 비애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냉장고에 피자, 만두, 옥수수가 있어서 먹어 치우려고 합니다. 한 주도 힘내세요 하셨는데요. 아, 이 먹어 치우는 게요, 저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별로 좋지 않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마오님. 네, 오늘 좀 맛있는 것 좀 잘 챙겨 드시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람입니다. 과감하게 못 먹는 것은 버리세요. 아, 저 얼마 전에 먹어 치운다고 막 먹었는데 체해가지고 아마도 음식이 좀 상했었나 봐요. 그래서 정말 너무 크게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는 정말 신선한 음식만 먹겠다라고 다짐을 했거든요. 마오님도 아프시면 안 되니까 잘 확인하시고 신선한 것만 드시길 바랍니다. 신청곡 잘 들어봤어요?

이틀 전에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 기사님 성함이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성은 성이시고요. 이름은 백수셨어요. 아, 기사님의 이름을 통해 아, 나 곧 일이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마음이 좀 서늘해지는 거 있죠. 이번 주까지 근무를 하면 네, 스피치 학원 근무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은 시작을 하고 있지만 이 무언가 다시 시작하면서도 또 끝내는 이런 교차 지점에서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또 뒤숭숭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마무리 잘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출근합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이쁜 돌림과도 행복한 시간 이어가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 홀릭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또 보니 반갑죠? 앞전 방송 스타비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은 저 이쁘디 이쁜 돌과 함께 하실게요.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문득 조용한 밤이나 크게 다툰 날 끝에는 혼잣말처럼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죠. 아, 정말 다시 생각해도 내가 결혼을 왜 했을까 하고요. 연애할 때는 사랑만 있으면 평생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내 편이 생긴다는 게 참 든든했고 둘이 함께라면 어떤 일도 견딜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런데 막상 현실은 드라마처럼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부부는 로또 같은 거라고 하더니 안 맞아도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생활은 반복되고 서로 다른 성격과 습관은 부딪히고 처음에 멋지고 예뻐 보이던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운함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 함께 살고 있는데도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도 대화가 안 통한다고 느껴질 때도 있죠. 그래서 가끔은 혼자 사는 게 더 편했을까 생각하게 되는 날도 생깁니다. 심지어 같은 상황을 보고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걸 느끼게 되는 날에는 정말 외계인과 사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면 멀어지기도 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둘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치만 그래도 내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지치고 힘든 날이든 묵묵히 그 자리에서 있어주는 사람, 어쩌면 그게 배우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맨날 웃는 낯으로만 보겠습니까? 어찌 맨날 다정한 말만 하며 상냥하게 대하겠습니까? 서로가 알지 못하는 힘든 순간을 오늘 겪었나 보죠. 표현이 서툴고 가끔은 원수처럼 싸우기도 하지만

결국 인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견디는 사람. 참 안 맞더라도 싸우더라도 쉽게 떠나지 못하고 인생을 함께 버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또 배우자임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쁜 돌림. 아직 비가 오기 전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비 입고 식당 들어가기가 참 그래요. 편의점을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오늘 큰 선물 주신 꽃미나님 다녀가셨습니다. 원래는 어제 밤부터 비가 온다고 했었는데 아직도 잠잠하네요. 아직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꽃미나님을 비롯해서 글루미 썬데이님 그리고 선인의 추억님까지 아주 큰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쪼록 다치지 않게 끼니도 꼭 챙겨가면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3곡 준비합니다.

여러분 어찌하면 좋습니까? 오늘은 천하의 김희선을 건드리셨습니다. 우리 햄버우님. 안녕하세요. 김희선 다음으로 이쁜 방글방글 이쁜 돌루나 후라이팬이 천국 난개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하셨어요. 참 매번 쉽지 않은 걸음 하시는 우리 햄버우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살 수 있는 발언을 해주셔서 눈물겹습니다. 김희선님의 예쁜 미모만큼이나 널 이쁜 널이래 늘 이쁜 모습으로 방송에 임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신청곡 사연을 하나 더 다녀가 보겠습니다. 오셨군요. 한일호수의 엔돌핀 전도사 이쁜 돌림 감사의 두 시간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필사마님 다녀가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곡 올려주셨다가 오늘 큰 구박을 받으셨죠. 제가 구박과 핍박을 많이 받아봐서 압니다만 많이 서럽습니다. 그래도 우리 둘 다 서로 다 버텨보자고요. 이렇게 두 분의 신청곡 연이어 듣고 저는 잠시 또 일을 보고 오겠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생각보다 자주 미안해지는 일이었습니다.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좋은 걸 해주고 싶고 늘 부족한 것만 보이다 보니 스스로를 자꾸 탓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부모일까? 아이에게 상처 준 건 아닐까? 한 번씩 아이에게 짜증이나 화를 내고 나면 그런 마음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요, 부모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부모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비싼 장난감이나 대단한 교육보다도 함께 웃었던

시간, 따뜻하게 바라봐주던 눈빛, 힘들 때 꼭 안아주던 순간들을 더 오래 기억한다고 하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랬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보다 함께 밥 먹으며 웃었던 기억, 한 번이라도 내 편에 서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시간, 괜찮다고, 그럴 수 있는 거라고 말해주었던 온기들을 더 오래 품고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건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많이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부모와 자식을 두고 똑 닮았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물론 외모적인 부분도 빠질 수 없겠지만 하는 행동, 태도, 말투 등이 부모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왕이면 나의 아이가 남들에게 이쁘고 멋진 사람으로 보여지길 바라시죠? 그럼 우리 조금 더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간간이 보이는 내 모습,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그 또한 내가 보여주고 내가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고 가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먼저 아이 편에서 얘기를 들어주고 아이 편에서 싸워주는 사람, 그런 든든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조금 더 노력하자고요.

오늘 들어 팔순을 맞으신 국수 영감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생일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한 곡 들으실게요. 생일 축하드려요.

이쁜 돌님 안녕하세요. 밤에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 집 근처 편의점에서 노 슈가 스위트 아메리카를 사 먹었습니다. 오늘은 근데 쿠팡으로 이것저것 보다가 저당 라떼 커피를 할인된 싼 가격에 24개를 사게 되었어요. 내일 새벽 7시 이전 도착인데 중요한 건 형 몰래 제 방까지 옮겨놔야 한다는 겁니다. 새벽 한두 시경에 도착하지 않으면 형한테 걸릴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일찍 배송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배송되기만 하면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제 방으로 옮길 거예요. 운이 좋기를 바라야겠네요. 이쁜 돌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꽁치님 다녀가셨습니다. 정말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그 꼭두 새벽에 바짝 긴장하면서 몰래 시킨 커피를 무사히 방으로 옮기는 작전. 상상만 해도 재미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형한테 들키지 말고 꼭 작전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입니다.

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가지고 왔어요. 얼음은 아그작 아그작 씹으면서 마셔야 했는데 그럴 수 없으니 조용히 마시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방송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행복해져라님 다녀가셨습니다. 방송 전에 잠시 대화창에서 뵀었는데 이제 다 나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더운 여름일수록 시원한 아메리카노가 생각이 나죠. 사무실 안에서는 힘들겠지만 사무실 밖에서는 아그작 아그작 씹으시면서 누구보다 시원하게 마시고 다니자고요. 신청하신 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삶에서 참 자주 그런 말을 듣습니다. 사람은 안 변해. 원래 성격은 평생 간다. 한번 상처를 받아본 사람일수록 그 말을 더 쉽게 믿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가 달라지겠다고 말을 하면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잠깐이겠지. 결국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은 의외로 깨닫기 전과 깨닫고 난 뒤가 아주 많이 달라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진짜 변화는 누가 옆에서 잔소리를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스스로 깨닫는 순간 시작됩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오래 아프게 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내 행동 하나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지쳐갔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이 사실은 많이 참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느꼈을 때, 그제서야 사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화부터 내던 사람이 한 번 더 참게 되고, 무심하던 사람이 안부를 먼저 묻게 되고, 표현을 못하던 사람이 서툴게라도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은 분명히 변합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는 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프게 느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이 힘들고 아프면 깨달으면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이 되었든 소중한 사람이 되었든 그리고 돈이 되었든 후회도 하고 잃어도 보아야 늦게라도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돌림. 마트 다녀왔습니다. 수박도 사고요. 된장 국거리도 샀어요. 오늘은 된장국에 제육볶음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원한 수박으로 마무리. 돌림도 방송 마치시면 맛난 저녁 준비하시고요. 오늘도 방송 감사합니다. 한 주도 힘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오늘도 맛있는 걸 준비하고 계신 와우님 다녀가셨습니다. 오늘 와우님께서 대화방에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돌림 책 좋아하세요? 라고. 예전에는 참 좋아했더랬는데 지금은 뭐 핑계 같지만 바빠서 못 읽고 있습니다. 두꺼운 책은 싫어하고요. 그 화장실이나 터미널에 꽂혀있는 좋은 생각 있죠? 얇은 거. 그런 단편들 참 좋아합니다. 입으로 먹는 음식도 참 좋아하지만 마음으로 쌓는 지식도 가끔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짬이 되시면, 여유가 되시면 책 한 권씩 옆에 끼고 다니면서 읽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녀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곡 두 곡 준비할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공부를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여긴 대충 넘겨야지 하면은 꼭 그 부분이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세상은 피하고 싶은 어려움들이 정말 많지만 가끔은 직접 부딪히면서 이겨내는 연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7시 방송하신 우스님 다녀가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상하게 설마 여기서 나오겠어? 하고 넘긴 부분이 꼭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어쩌면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피해가려 했던 문제들이 결국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한 번은 제대로 마주해보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은 어렵고 귀찮아도 결국 그 시간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운 문제와 씨름하고 계신 모든 분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신청곡 나가고 있습니다. 어우,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크죠? 깜짝 놀랐네. 글루미 썬데이님 마지막 신청곡입니다. 세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두 곡 준비했고요.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운전하실 때 조심히 천천히 안전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신나는 곡으로 연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곡은 엄정화의 몰라입니다. 대화방에서 제가 모르는 게 많다고 너무 구박을 받아서요. 사람이 모르는 게 많을 수도 있지. 그래서 선곡했습니다. 자, 윗지방부터 빗방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올 거라는 예보가 있으니까 비 피해 없는 하룻밤 되시길 바랍니다. 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실 악마님과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내일 모레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바이바이.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 왔습니다. 황금 같은 연휴요. 연휴 잘 보내셨나 모르겠어요. 네, 오늘 방송 시작 전에 늙은 영감님의 생신이라고 그래서 좀 젊은 곡으로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뭐, 상상도 못할 겁니다. 늙은 나이 생일에 이 터보의 이 센스 있는 곡을 들을 수 있는 방송국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겁나 열심히 자기분들마다 생일 축하곡을 전해드린 것 같은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 영감님이 누군지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또한 젊은 분들도 생신을 맞으신 분도 계시고 좀 나이 드신 분도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좀 더 젊어지시라고 반대로 얘기했어요. 전 센스 있는 여자니까. 네, 오늘 그분을 비롯해서 오늘 생일을 맞으신 분들 또 생일이 다가오시는 분들 생일이 지나셨던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한 주의 시작 이제 화요일입니다. 우리 힘차게 화이팅하면서 전방송 우리 이쁜 돌림의 방송을 들으면 신나죠? 행복하죠? 즐겁죠? 그 시간 쭉 이어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방송 함께합니다. 우리 이쁜 돌림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남은 한 주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지금 출발해서 4시, 7시까지 함께합니다.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전 아침부터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위 지역부터 비가 내린다고는 하는데 아직 제가 있는 곳은 맑음이에요. 제가 이쁜 돌림보다 위 지역에 삽니다. 우리 이쁜 돌림은 아래 지역에 사는 여자, 저는 위 지역에 사는 여자. 저보다 더 위 지역에 사는 여자분들 참 많으시죠? 중간 지점이에요. 저는 중간 지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서울을 가도 1시간 반, 여기서 대전, 뭐 대전을 가도 1시간 반, 한 아래 지역을 좀 지나가면 아마 3시간, 4시간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같은 하늘 아래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가 오는 지역도 있고 해님이 빵긋하는 지역도 있고 참 세상 살맛나죠? 저는 그게 참 신기했어요. 분명히 고속도로 달리고 있다가 이쪽에 비가 엄청 쏟아졌는데 그 지역을 벗어나니까 햇님이 반짝인 거예요. 아, 신기해. 너무너무 신기해. 너무 좋아 이러면서 아무튼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햄바오님을 찾습니다. 햄바오님을 찾습니다. 네, 햄바오님의 사연을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청곡 먼저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잠시 자리 비움하는 동안 우리 햄바오님, 우리 청취자분들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할 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햄버우님의 청곡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문나라 청곡남규입니다. 잘 지내나요? 5시 넘어서 외근을 갈것 같습니다. 잘 들을게요. 우리 29분만 있으면 헤어져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우리 4일 만에 만난 거잖아요. 함께한 시간이 모자라네요. 오늘 다른 시간보다 빨리 퇴근하는데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조심해서 외근하고 재택근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빗방울이 윗지역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랫지역으로 조만간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햄버우님의 사연이었고요. 우리 꽃미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반 누나. 오후 아니면 저녁에 비가 변경돼서요. 날씨는 꾸릿꾸릿합니다. 그리고 습해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맞아요. 요즘 이제 습하잖아요. 그래서 제습기가 가동을 해야 됩니다. 습하다 못해 후덥지근해가지고 막 찌득찌득하니 좀 기분 나쁜 날씨예요. 썩 기분이 좋은 날씨는 아니더라고요. 또 모르죠. 비가 우두두두두두 막 쏟아지면 기분 좋은 날씨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신 우리 꼬미남님을 못 만나는 거잖아. 그죠? 지금 아직 비가 많이 안 와서 우리 꽃미남님과 데이트를 하는데 비가 오면 우리 꽃미남님과 데이트 못하잖아요. 내일도 비 온대요. 비 오면 안 되는데 그죠? 우리 꽃미남님께서 청해주신 걸 전해드리면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즐겁게 행복하게 보냅시다.

네, 비가 오네요. 우리 꼬미랑님께서 잠수 타신다고. 즐잠수. 네, 우리 필사마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퇴근 알람 악마님의 프리스타일 방송 감사히 잘 들으며 월요일 같았던 화요일 퇴근길을 함께합니다. 정말로 어제 월요일 같더라, 일요일 같았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이 화요일이네요. 어제 제가 문경을 다녀왔어요. 잠실 드라이브 겸, 옥돌 돼지 삼겹살? 아무튼, 그걸 사러 문경까지 갔는데 되게 경상도잖아요. 음성에서 되게 멀게 느껴지는데 한 시간이면 가더라고요. 근데 몇번 다녀왔는데, 오던 길에 가은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그 가은 동네가 정말 깨끗한 거예요. 너무 좋아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가은 동네, 너무 예쁘다. 동네가 그냥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집이 참 좋은데 이런 동네가 참 좋은데 그 가은이라는 동네를 다녀왔다가 우리 음성을 오니까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지? 한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우리 필사마님은 주말에 뭐 했나요? 잘 보내셨죠? 오늘 또 월요일 같은 화요일인데 얼마 안 남았네요. 마무리 잘하시고 한 주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빗소리가 좋으네요. 네,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퇴근길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우리 행복해자라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오신 거죠? 저는 잘 쉬고 잘 먹고 잘 보냈죠. 어서 많이 읽어보는, 그리고 많이 쓰는 이야기들. 잘 먹고 잘 쉬고. 저희 작은 아이, 진짜 우리 작은 아이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잘 싸고 등원합니다. 멘트예요. 네, 이제 그 비가 곧 쏟아질 듯 하늘이 잔뜩 상이 났네요. 퇴근길엔 적당히 와야 할 텐데 오늘도 퇴근까지 방송 잘 들을게요. 그러게요. 저는 비 오는 날 운전대를 잡아본 적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워낙 비 오는 날을 좋아하기 때문에 차 안에서 비 오는 날차 안에 있는 것도 참 좋아해요. 드라이브 하는 것도 참 좋아하고 면허증 찾으러 갈때비 장마철이라서 비가 폭우처럼 막 쏟아졌는데 그런데 손수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면허증을 따자마자 손에 들고 있다가 찾으러 오면서 키를 건네받고 그 빗속을 뚫고 집으로 가는데 두려움 반, 기분 좋은 반, 그래도 나를 믿고 키를 줬으니까, 안전운전은 해야겠는데, 너무 빗소리가 좋아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데도 그냥 좋더라고요. 우리 행복해 자라님도, 네, 퇴근길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비가 좀 굵어질 것 같아요. 남은 시간 빗소리 들으면서 화이팅 하시고 또 퇴근할 때는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청해 주신 곡 중에 장지윤 곡을 말씀해 주셨는데 단독으로 장지윤 곡이 부르는 곡이 안 보이더라고요. 시트러스 와 함께 부른 곡이 있는데 이 곡으로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어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꽁치님 반갑습니다. 인사 나눌 시간도 없이 바로 가셔가지고 인사를 못 나눴어요. 근데 사연 난에서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 운한 다녀갑니다. 물에 오랫동안 불려놓은 물도 많이 넣어 만든 부드러운 잡곡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조금 뒤에 저녁밥 먹어야겠어요. 네, 악마님 오늘도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아, 저희 엄마도 주말에 찰밥이 드시고 싶다고 찰밥으로 해주셨는데, 그날따라 왠지 겹살이를 꼬먹는 바람에 찰밥을 몇입못 먹었어요. 근데 오늘 조금 가지고 왔는데, 저도 찰밥을 먹어볼까요? 우리 꽁치님의 저녁 메뉴는 뭘까요? 네, 우리 꽁치님, 잡곡밥. 근데 꼭꼭 씹어 드셔야 돼요. 소화가 잘안 되니까 잡곡밥은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셔야 됩니다. 네, 오늘 저녁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아래쪽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남은 시간도 즐겁게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네, 와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모님. 비 오기 시작하네요. 더위를 식히지 못할 것 같아요. 더위를 식힌다기보다는 습해요. 정말 몸이 찐득해서 습한 것 같습니다. 기운이 빠지지 않게 잘 드세요. 맛저녁하시고요. 방송 감사합니다. 생유. 저도 오늘 맛저녁을 하기 위해서 뭘 먹을까 했는데 어제 열무를 따왔거든요. 뜯어왔거든요. 거기에 제육볶음을 해서 먹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와우님도 오늘 저녁 맛나게 기운 빠지지 않게 잘 챙겨 드시고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생각나는 거 뭘까요? 저녁 뭐 먹지?

네, 오늘 사연난도 네, 한가하고 대화방도 한가하네요. 코망고침님의 마지막 사연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사연 소개해드리기 전에 세곡 정도 비가 옵니다. 듣기 좋은 노래로 세곡 전해드리고 사연 가지고 나오도록 할게요.

네, 우리 코만코치님께서 왜 남자들은 자기 생일 챙기는 걸 시큰둥이 할까요? 아, 남자니까 부끄러우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유가 있더군요. 생일이라고 양말 한 걸레 툭 던져주고는 속마음은 명품 가방 선물이나 거창한 보답을 은근히 기대하는 사람들. 그런 계산기 돌아가는 분위기에 살짝 질려버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생일은 축하받는 날보다 조용히 맛있는 거 먹고 넘어가는 날이 넘어가는 날이 되어가네요. 오늘 생일곡 자꾸 나오길래 저도 모르게 하셨는데, 우리 코만코치님의 생일은 언제인가요? 보통 그러죠. 젊었을 때는 생일은 꼭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친한 친구들과 이렇게 보내고, 분위기가 좋은 곳에서 보내는 건좀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지났을 때, 또 젊었을 때는 분위기가 좀 시끄러운데 이런 곳을 많이 찾았는데, 저도 그래요. 지금 생일이 맞으면 왠지 그날만큼은 행복하고 싶다, 막 이런 말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가 왜 여기서, 힘들 때는 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또 내가 기분이가 좋을 때는, 또 내가 살 만한 그만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는, 태어나길 참 잘했어. 막 가지각색으로 막 생각들이 들게 하는 날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저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지지리도 말안 듣는 뺀질이 생일이라길래 축하곡을 짤막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코만고치님.

생일이면 제가 엄청 축하해 드릴 텐데 언제인지 꼭 말씀해 주세요. 축하 생일이니까 축하받는 날, 무엇보다도 부모님께 축하받는 날,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전달하는 날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제가 안 태어났잖아요. 또 원망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생일 만큼은 정말로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맛있는 거 먹는 건 나이 들어서 결혼해서 이럴 때고 젊었을 때는 즐기세요. 힘들든 안 힘들든 생일만큼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안 즐기려면 결혼하시고 난 후에 안 즐겨도 됩니다. 아이들 생일 축하해줘야죠, 이제. 우리 코만코치님께서 청해주신 걸 전해드리면서 즐거운 퇴근길, 나는 생일이 언제였더라. 한번 생각해보면서 이번 생일 지나셨다면 내년에 돌아오는 생일은 정말로 신나게 보내야지. 또 앞으로 돌아올 생일이 있다면 악마님께 꼭 말해야지. 나 오늘 생일이에요. 즐겁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면은 저는 콜!

네, 저는 지금 올라온 천국과 사연들 모두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즐거운 퇴근길, 비 오는 지역도 많은데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즐거운 퇴근길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쭉 이어가시고요. 다음 방송 7시부터는 우리 우수님께서 오랜만에 방송을 해주시는데 사연과 천국과 추천들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남은 시간 이제 저의 선곡으로 대신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선곡을 고르다 보니까 같은 이름의 성만 다른 가수에서 세 곡을 전해드리고 저는 또 인사, 다음 인사, 무슨 인사 할 말은 없지만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도 오는데 마음도 꿀꿀이 탄데 너무 처진 노래만 전해드렸나요? 그렇다면은 또 여자 버전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듣고 다음 템포에는 좀 신나는 곡으로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6시 30분 또 신나는 곡으로 듣고 이제 저는 슬슬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 우리 우스님과도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 보내기 위해서 사연들 많이 많이 채워주세요.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비 오는 저녁 시간, 네, 편안하고 행복하게 맛있는 저녁 식사 하면서 보내시고요. 다음 방송 우스님과도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쭉 이어가시고요. 저는 또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외로움이 꼭 뭔가 부족해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유를 찾기보단 그냥 가만히 두면 조금씩 옅어지다가 결국엔 지나가게 됩니다. 가끔 이유 모를 외로움이 찾아온 날에는 일부러 고치려하지 말고 그 감정에 살짝 기대어 쉬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쳐가게 내버려 두는 밤 우수의 멋진가요? 지금 출발합니다.

마음에 내릴 건가 봅니다. 비가 많이 온다는데 모두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청곡 3곡과 함께 신청단 단양하셨습니다. 이쪽 지방에는 비가 많이 오는 걸로 압니다. 아마 차차 내려오실 싶은데요. 사마님 말씀대로 비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청곡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청해주신 곡 함께 하시면서 편안한 정시간 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차에 사랑하고 싶어, 임지성의 족속의 그대, 이승철의 아마추어 3곡 함께합니다.

네, 신청단의 꽁치님 다녀가셨습니다. 우수님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공단 다녀갑니다. 30분 전에 외출했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비가 어느 정도 내리면 비물통 씻어야 합니다. 저희 가족들 중에 오늘 외출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으니 우산통은 현관문 앞에 놔둘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우수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비 내리는 어느 봄밤 신나게 방송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꽁치님 다녀가셨습니다. 아마 내일쯤 빗물통 씻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 피해 없으시게 대비 잘 하시고요. 꽁치님 오늘도 종국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저녁 시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해주신 곡 세 곡 모두 전해드립니다.

예, 신청단의 수인님 다녀가셨습니다. 아, 다비 누나가 인정하고 또또 누나가 인정하는 의리 아이콘 하늘호수 공식 로맨티스트 미남 무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차이나에서 뵙네요. 일이 생겨서 며칠 못 오셨는데 건강히 잘 지내고 오셨는지요? 어제 오늘 비오는 날씨 속에 근무했습니다. 세차게 비라도 내렸으면 대기라도 했을 텐데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했었다 또 내렸다 비 사이로 막 다니지 못하고 내리는 비를 맞으며 근무했더니 텐션이 뚝 떨어져서 저녁으로 고기 구워 먹었습니다. 콩잎에 멸치 젓 조합으로 먹었더니 등 따시고 배부르니 역시나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멋진 가요 우수님 방송 감사히 듣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청곡과 함께 수인님 다녀가셨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개인적인 일들이 하나씩 저기중에 있고요. 빠른 시일에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인님 간만에 함께 해주셔서 또 한번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하시길 바랍니다. 청해주신 곡 세 곡 모두 함께합니다.

지금 시간까지 올라온 여러분들의 신청곡은 일단은 다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신청곡 없는 관계로 제 선곡을 함께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이런 곡은 저 위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듣고 계십니다. YB의 인수연고래, 윤종신의 존니, 김종욱의 그대만이까지 함께 듣고 옵니다.

네, 지금 시간 8시 3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 시간 신청나는 마감을 했고요. 다음 방송하시는 희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부르는 곡은 김민종의 하늘 아래서, 허각의 토해분, 규현의 강화문에서 세 곡 듣고 옵니다.

요리를 마무리할 때 한식에서는 깨를 뿌리고 양식에서 파슬리를 뿌립니다. 아주 살짝만으로 음식의 색감과 맛이 달라지는데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아주 짧은 이 시간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인민님과 더 좋은 시간 이어가시고요. 저는 금요일 저녁 7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기세요. 인생은 영화처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분명 화요일인데 이상하게 몸도 마음도 아직은 월요일에 머물러 있는 느낌? 네, 그런 느낌 들지 않으셨나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이 딱 어울리는 밤입니다. 화요일은 월요일의 연장전이다. 네, 하지만 연장전에도 좋은 순간은 찾아옵니다. 퇴근길 따뜻한 커피 한 잔, 또 문득 흘러나온 추억의 노래 한 곡, 그리고 지금처럼 누군가와 함께 듣는 라디오까지.

네, 조금은 늘어진 마음도 음악 한 곡이면 다 리듬을 찾게 되니까 말입니다. 월요일 같았던 화요일 밤, 네, 지친 하루 끝에 작은 쉼표가 되어 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와 함께하는 가요 풍경 출발합니다. 갈까요? 뮤직 큐.

네, 조금 전까지 우리 오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네, 어제까지는 쉬었나 모르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요 풍경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우리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요, 한우로즈 방송국 인이의 가요 풍경입니다.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네, 세이적으로 접속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세이 라디오 이용하시면 되고요. 인나이브 쪽 역시 인나이브 라디오, 스마트폰의 어플로도 인나이브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네, 저와 함께 하는 두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네, 신청곡 남겨주실 곳 모두 알고 계시죠? 인나이브 쪽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한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네, 사연란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이의 가요 풍경 1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네, 아마 남부지방 쪽으로는 비가 제법 많이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던데 맞아요. 선택할 운명이지. 하나도 필요 없어. 네, 우리 필사마님 말대로요. 우리 호수를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폭우에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필사마님 오늘도 마무리 잘하고요.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크레센도 네, 앤 믹스의 곡이고요. IOI의 갑자기 원더걸스의 I Feel You까지 함께합니다.

0: 네,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1: 마지막 바래다주면 흘리던 눈물까지도 다 아름다운 추억.
0: 네, 무려 814만 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확률을 뚫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만났습니다. 네, 월요일 같은 화요일, 그 엄청난 졸음과 또 퇴근 후의 피곤함, 그리고 그냥 누워버릴까 하는 유혹을 다 이겨내고 지금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거나 앱을 켜신 거잖아요. 그쵸? 네, 이건 거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1: 날 미치도록 사랑하고 싶은 날 그때가 오.
0: 네, 로또 뭐 1등 당첨보다 더 확실한 행복한 확행, 네, 함께 누리고 계신가요?
1: 사는 거.
0: 네, 오늘 밤 11시까지 제 목소리에 당첨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1: 뭐야, 눈물 없이 듣기 힘든 이 대답.
0: 네, 멘트를 하면서도 저는 막 웃음이 나는 건 왜일까요?
1: 다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게 바로 추억일 거라고.
0: 네,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음악 한 곡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쵸? 네, 이승철이 부르죠. 사랑하고 싶은 날.

네, 우리 스웨이트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연휴에도 근무를 했나 봐요. 그쵸? 네,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고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우주 최강 매력쟁이 나의 소울메이트 이니 누나 방긋 하트

네, 저는 악당들 속에서 열심히 근무 중입니다. 네, 지금은 퇴근을 하셨겠죠. 며칠 비 맞고 이래서 감기 오려나 했는데요. 다행히도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 꼭이 에너지를 잘 채워둔 그 덕분인 것 같습니다. 짧은 웃음이 먼저 나와도 네, 그러고 보니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중이네요. 아, 26년 첫인사한 게 엊그제 같은데 네, 벌써 6월을 향해 가고 있어요. 늦은 시간 방송이지만 그럼에도 우주의 기운을 모아 모아 네, 우리 누나와

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막 다중으로 들려서. 네, 아무튼 오늘도 반갑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하트 꽁꽁꽁.

네, 인라이브 라디오가 살짝 네 클릭이 잘못돼가지고 볼륨이 살짝 올라갔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재방송을 들으면서 막 멘트를 하고 있었어요.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마치 사탕을 네, 우리 스위트님 감기 안 걸리신 게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요. 늘 건강 잘 챙기고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문빗의 어느새 너에게 윤딴딴의 그대 생각 나는 날엔 산이와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까지 함께합니다.

긴 그대가 남겨준 만큼 오늘도 여전히

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BGM이 더 중요하다고요. 네, 같은 퇴근길에도 어떤 노래가 흐르냐에 따라서 드라마가 되기도 하고 또 추억이 되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의 밤에는 어떤 장면들이 흐르고 계실까요? 네, 계속해서 좋은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여기는 하늘호수 방송국 이니의 가요 풍경이에요. 네, 지금 시각이 10시 5분을 막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니와 함께하는 시간 11시, 11시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네, 이니의 가요 풍경 2부 시작했죠. 우리 꽁티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니님 안녕하세요. 밤이 깊어지니 약간 서늘해지네요. 네, 비가 많이 내리면 빗물을 받을 통도 씻으려고 했다가요. 네, 비가 너무너무 적게 왔습니다. 빗물 받을 통을 못 씻고 조금 후에 죽순을 삶아야겠네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죽순을 준비하고 있군요. 네, 이니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행복한 밤 보내세요.

네, 우리 꽁치님 계신 곳도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나 봐요. 제주부터 시작을 해서 남부지방에 좀 많이 온다고 했는데 오늘 밤에 좀 많이 오려나? 네, 적당히 와야 될 텐데 말입니다. 네, 아무튼 우리 꽁치님도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꽁치님께서 신청하신 곡은 Baby Don't Cry의 Bittersweet, 러블리즈의 Candy Jelly Love, 그리고 다이아의 우우까지 세 곡 청해 주셨어요.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해요. 신청합니다. 우리 흑장미님 다녀가 주셨네요. 비가 좀 시원하게 많이 올 줄 알았는데요. 애매하게 덥게 내리네요. 밖은 시원한 편인데요. 집이 너무 뜨거워요. 어이구, 어떡해. 네, 잘 듣다 잘게요. 언니 감사합니다. 네, 비가 이렇게 또 살짝 오면요, 후덥지근해서 그죠, 불쾌지수만 팍팍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창문을 좀 열어놨는데요, 방 공기가 굉장히 좀 차가워요. 지금 잠깐 데크에 나갔다 왔는데 오늘 뭐 개구리 소리가 나네요. 네, 저희 집이 뭐 시골이다 보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보이프렌드의 밤하늘을 수놓던 우리 목소리, 그리고 알파 드라이브원의 오마이갓, 네, OMG, 네, 엔더블의 뭐죠? 큐리어스, 네, 언더블의 곡이죠. 엔더블의 곡 세 곡 함께합니다. 네, 완전 따끈따끈한 곡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수공장장님 반갑습니다. 네, 신청난에서 만나는 거는 꽤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쵸? 네, 하루하루가 늘 바쁘죠? 네, 늘 건강 잘 챙기고 네, 늘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도록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니 누나 수고하세요. 네, 신청하신 곡이 하웅의 그리움은 추억을 만들고 하얀의 거짓 속에 산다 해도 여로의 사랑에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었을 테니까 네, 세 곡 좋은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국수공장장님께서 오늘 생일이라고 하네요. 근데 하루가 다 지나갔죠?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 1시간 39분? 네. 네, 아무튼 하늘호수와 함께 하면서 늘 행복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요 다음 곡으로 우리 체리님께서 우리 국수공장장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신청하신 곡이 있어요. 네, 잠깐 잠시 후에 만날까요?

생일날.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체리님께서 우리 국수 공장장님을 위해서 네,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네, 권진원 씨의 Happy Birthday to You. 네, 비 오는 날 맞네요. 가사가 딱 맞네요. 집에 내 맘 담았죠. 네, 다행입니다. 네, 오늘이 지나기 전에 생일이라.

0: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밤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좋은 노래 하나 남았길 바라보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1: 가기 전에, 가을이 가기 전에
0: 이어지는 방송 우리 나니님과도 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 뵐까요? 목요일 밤 9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라는 풍경 속에 머물다 갑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잘 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로수 24 난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집은 벌써 에어컨을 틀었어요. 아, 미치겠다. 저희 아들이 집에만 들어오면 덥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오늘 외출하면서 건조기에 있는 제습기를 돌리고 나갔거든요. 그랬는데 집에 오니까 너무 덥다고 에어컨을 틀고 제습기도 돌리고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제가 나갔다 와가지고 일을 좀 보고 나서 집에 이제 누가 오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들어와서 그분 가신 다음에 그냥 잠이 들었더니 우리 아들이 난리가 났어요. 에어컨 틀고 제습기 돌리고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공존하는, 너무 이르게 들어온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에는 아직 안 들었어요. 아직 선풍기만 틀어도 시원한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들은 대체 공휴일까지 해서 어떻게 보내셨어요? 잘 보내셨어요? 뭐 여행이라도 다녀오셨나요? 저는 그냥 뒹굴뒹굴 집에서 뒹굴뒹굴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좀 전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이니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하시는데 자꾸 튕겨가지고 인터넷이 자꾸 말썽을 부렸나봐요. 에이, 나쁜 인터넷.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날씨 때문에도 그렇고 바람 많이 불어도 그렇고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이니님 방송하시면서 엄청 신경 쓰이셨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한 밤 되시기 바라겠고요. 잘 쉬다가 오세요. 저는 이니님의 뒤를 이어서 이 밤의 끝을 잡고 1시까지 달려보겠습니다. 라니의 가요비타민 쇼더문 올라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러분들을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은 인나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신청곡은 다양한 가수들의 노래들로 선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한우로스 방송국은 가요방이라서요. 예, 대중적인 가요로만 선곡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를 선곡해 달라고 하면서 신청곡 올려 달라고 하면서 여보세요? 갑자기 왜 여보세요가 나왔을까요? 안녕하세요 다니 누나, 오늘 쿠팡 5월 마감입니다. 내일부터는 6월에 준비합니다. 달려갈까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다녀가셨네요. 그래요, 벌써 5월 마감. 5월달도 으쌰으쌰 화이팅 잘하셨죠. 우리 꽃미남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몇 시간 뒤면 6월이죠. 6월 준비한다고 하셨는데요. 조금 이른 6월 준비하시는데요. 예, 6월달 많이 더울 텐데, 고생 많으실 텐데, 힘드실 텐데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처럼 새롭게 지나겠지. 너란다 우디의 이사랑, 루빈의 내 손을 꼭 잡아줘, 모닝커피에 대한에 스며들면 온 너, 이렇게 세 곡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의 신청곡 함께 하겠고요.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 인나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만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란 거.
1: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이제 죽순을 삶고 있습니다. 거실에 전등을 켜보니까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내리는 비는 아니었지만 빗물 받는 통에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빗물 받는 통을 씻었는데 괜히 귀차니즘이 발동해서 중간에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무튼 처리했습니다. 오늘 택배로 우유와 저당 라떼를 시켰는데 현재 배송 중입니다. 아, 배송 중일 때가 제일 좀 떨리지 않아요? 아, 빨리 왔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동네 근처라고 했을 때는 아, 언제 오지? 언제 오지? 이러면서 자꾸 문을 열어보게 되더라고요. 배가 살짝 고픈데 아무래도 새벽 1시나 2시 정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배가 살짝 고픈데 냉면 세트 남은 것은 안 먹고 밀크 한 잔 마시고 이따 저당 라떼 도착하면 그것도 먹으려고요. 오늘도 방송 감사합니다. 비가 내리는 깜깜한 밤 시간에 방송이실 수도 있으니 기분 좋게 방송하시고요. 가벼운 차도 한 잔 드세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지금 제가 기분이 되게 좋은데 커피 향이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좀 싸게 샀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싸게 샀어요. 그래서 그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은 기분이 되게 흐뭇해지고 좋아지고 막 설레요. 근데 되게 목넘김이 부드럽고 그리고 아이스티와 섞어 마셔도 너무 향이 좋아서 좀 아깝다 싶더라고요. 섞어 마시는 게 좀 아깝다 싶을 만큼.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걸 갈면서 너무 흥분됐었거든요. 향이 너무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커피요? 제가 좋아하는 커피는요. 사주실래요? 아. 우리 꽁치님의 신청곡. 수키의 얼마나 울어야 그댈 잊을까요? 박혜원의 상처, 알리의 지우개. 제가

하와이안 마카다미아, 바닐라 마카다미아 커피를 좀 좋아해요. 향이 되게 고급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향 때문에 미쳐버려.

좀 전에 사연 보고 알았어요. 우리 국수님의 생일이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시간 안 지났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런 노래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하고 모이면 또 왜 태어났어? 왜 태어났어? 그러면 우리 국수님은 술 마시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주류에서 살리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싶네요. 아무튼 잘 태어났어요. 잘 태어나서 맛있는 국수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야, 우리 나니 언니다. 나니 언니 안녕하세요. 아연이가 오랜만에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언니 방송 들으러 왔지요 왔지요 왔지요. 언니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느낌은 느낌인 거겠죠? 저는 오늘 아주 쉬지도 못하고 오후 6시가 넘도록 계속 접수를 받고 지원금 지급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그만 좀 오지를 반복하여 생각했어요. 그래도 무사히 잘 마치고 라인 데스는 제끼고 저녁으로 비도 오고 만난 칼국수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 아, 맛있었겠다. 나도 내일은 아니야. 칼국수 라면 있으니까 라면 먹을까? 칼국수 대신 안 되는 머리로 책도 본 건 안 비밀이요. 예, 방통대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나 봐요. 기말시험이 오늘 5월 26일 화요일은 국수 오라버니의 생일이시래요.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국수 오빠, 작은 오빠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남은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즐겁고 행복한 날 되세요. 그럼 언니 남은 한 주간도 파이팅 하시고요. 방송 잘 듣겠습니다.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나니 언니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국수 오빠 생일 축하해. 예, 저도 했어요. 예, 생일 축하해요. 한스밴드의 생일, 에즈원의 축하의 생일, 드렁큰 타이거의 축하해. 닭살 돋았나봐. 예, 닭살 돋아서 도망가신 우리 국수 공장장님의 생일 축하곡 한스밴드입니다. 생일, 에즈원의 축하의 생일 함께 할게요.

0: Welcome to
1: 하늘호수 방송.
2: 지금도 어디선가 달리고 있을 이 시대의 아버지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3: 신청 내내 우리 용감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아, 제가 왜 여러분들의 그 신청곡을 올려주세요 하면서 왜 여보세요를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여보세요가 나왔을까요? 최인경의 청, 펀치의 아름다운 날들이여, 사랑스러운 눈동자여, 용감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용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용감하게 신청난 다녀가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신청란에 우리 체리님 다녀가셨어요. 임창정의 소주 한 잔, 이대환이 부르는 아름다운 사랑 이렇게 두곡 주셨죠? 이대환의 노래 요즘 많이 빠지셨나 봐요. 매번 신청곡으로 올려주시는 거 보니까. 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어요, 우리 체리님. 주말, 휴일, 연휴 잘 보내셨죠? 우리 체리님도 오늘 또 만나서 반갑고요. 이번 한 주도 잘 부탁드려요. 좋은 시간 되세요.

예, 신청란에 철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철님은 잘 쉬셨나요? 어제가 대체공휴일이었는데 어제도 쉬셨나요? 월요일날 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쉬셨나 모르겠어요. 손님들이 요즘 많이 늘었나요? 손님이 많이 늘어서 대박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셨어요? 저희 아이는 1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그 상권이 상권상 카페가 들어오면은 1년을 못 버티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은 줄 서서 먹을 정도로 대박난 곳이 됐더라고요.

검색을 하면 리뷰도 물론 좋게 나오지만 그 맛집에서도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도 정말 대단하다 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어떤 거요? 예, 쿠키. 카페 겸 카페? 카페죠, 카페는. 근데 예전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뭐 얼마 못 버티고 나갔나 봐요. 근데 저희 아이는 그래도 워낙에 잘 만들기도 하고 맛있다고 멀리서들 주문도 또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좋다고나 하더라고요. 근데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욕심도 있고 욕심이 일단은 많아요. 그래서 가게를 정리를 해야 되나 2호점을 내야 되나 아니면 그냥 교수를 쭉 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철님 하시는 곳도 대박나서 손님이 너무 많아서 오늘 하루도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말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대박나서 나도 먹으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죠? 예, 저는 처음에 되게 신기했어요. 음식 하시는데 왜 철린 가게에 있는 거 안 드시고 맨날 도시락 드시고 편의점 도시락 드시고 직접 해드시고 아니면 그냥 대충 뭐 배달해서 드시고 할까 그랬거든요. 근데 음식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고생하세요. 대박 나시고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미유의 노래입니다. 종로에서.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작부터 제가 빵 터지는 바람에 혼자서 빵 터지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는데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도 함께 자리해 주신 레아누로스 가족님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신정남 발걸음 해주신 꽃미남님, 꽁치님, 아연님, 용감님, 체린님, 철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물 담아주신 우리 꽃미남님, 철님, 에란님, 꽁치님, 체린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일하면서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가족님들도 예, 마치는 시간까지 화이팅 응원할게요. 내일도 기분 좋게 이따 밤 11시에 또 기분 좋게 우리 또 만나요. 좋은 시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물러갈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나니엘 가요비타민 쇼터문 내려갈게요.

헤어졌어도 시간이 흘러 서로를 알아보지 못해도 내 기억 속에 추억

흐느루스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면 그치겠고요. 일부 중북부 지역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은 영남의 최대 10mm, 서울 포함한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출근길 천천히 서행 운전해 주셔야겠습니다. 어제는 습도가 높아서 날이 후텁지근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낮 기온 크게는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4도, 대전 26도, 광주 27도, 부산 22도 예상됩니다. 내일도 곳에 따라 비가 내릴 텐데요.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와 호남을 시작으로 영남 내륙에도 가끔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양은 오늘과 비슷하게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은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해안가와 제주에 초속 15에서 20m 이상의 돌풍이 더해지겠는데요.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 이어질 텐데요. 일요일 서울의 낮 기온 31도까지 올라 여름 같은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좋은 음악 전해주신 우리 스타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늘호수 방송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채워져 방송이 됩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인라이브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 메뉴에서 랭킹 누르고 목록에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 있습니다. 채팅 누르고 대화방 오시면 화면 오른편에 녹색 원 연필 보이는데요. 연필 버튼 눌러서 신청곡 사연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가요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주시면 되고요. 다만 트로트나 경음악, 팝송, 랩이 J-POP, 가사 전체가 영어인 곡은 신청을 하셔도 선곡이 안됩니다. 같은 가수의 노래도 두 곡 이상 선곡 안되고요.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곡도 중복해서 방송하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수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이 조금 부담스러운 분은 신청곡만, 신청곡 선곡이 어려우시면 사연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홈페이지, 모바일은 인라이브 어플 통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 FM 라디오의 중심 하늘호수 방송국이고요. 저는 좋은 아침인 가요의 터보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꽁치님 다녀가 주셨네요. 김현지 한 번만 더 이해준 가수가 된 이유 이하영 추억이 될까봐 청해 주셨습니다. 터보님 안녕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했습니다. 또 비가 내릴 수도 있지만 시원하게 하려고 창문을 열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오전 8시가 되어서 또 바쁠 것 같네요. 터보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방송 잘하시고 즐겁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하셨네요. 조용한 시간에 창문 열어놓고 시원한 바람 맞으며 보내는 그 느낌이 참 편안했을 것 같은데요. 어느새 또 바쁜 오전 시간이 시작되겠지만 잠깐의 여유 덕분에 오늘 하루도 조금은 가볍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아침마다 반갑게 인사 남겨줘서 고맙고요. 오늘도 신청해주신 노래들과 함께 편안한 시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꽁치님도 무리하지 말고 여유 챙기면서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랄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아이유의 레인드랍, 이승철 비와 당신의 이야기, 소방차 가랑비 정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터버님, 비가 오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다행히 정기적으로 쉬는 수요일이라 오늘은 집입니다. 아침은 샌드위치에 따뜻한 아메리카노로 정했어요. 그리고 음악 듣고 아파트 안에 헬스장 가서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모두 비 피해 없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히 방송 잘 듣겠습니다. 네. 주중 중간 휴일이네요. 오늘 제대로 여유 있는 수요일 보내겠는데요. 비 오는 아침에 커피 한 잔과 샌드위치, 거기에 좋아하는 음악까지 하면 그 자체로 참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쉬는 날이라 마음도 조금 가볍고 운동까지 계획해 두신 걸 보니 오늘 하루를 아주 알차게 보낼 것 같네요. 비 오는 날은 괜히 몸도 마음도 처지기 쉬운데 이렇게 자기의 루틴으로 하루를 채워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선곡들도 날씨랑 참 어울리는 선곡이고요. 집에서 보내는 편안한 수요일 아침 끝까지 기분 좋게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세요.

흑장미님 신청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시원한 아침이에요. 오늘도 할 일이 많네요. 친절한 봉구씨가 거실을 치우라고 이불을 다 깨고 가셨어요. 잘 들어요. 도코에 네가 없는 세상은 구름이 없는 하늘이야. 장현승의 나만의 그대, 김기태 인연 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은 확실히 어제보다 공기도 시원하고 한결 움직이기 편안한 느낌이네요. 낮 기온이 어제에 비해서 한 5도 정도 낮을 거라니까 낮에도 선선하겠죠. 그래도 해야 할 일들은 또 가득이라 바쁜 하루가 되겠네요. 봉구씨 센스가 아주 대단하네요. 거실 치우라는 부원의 압박을 이불 정리로 남기고 갔군요. 괜히 웃음이 나는데 그래도 보고 있으면 아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또 바로 움직이게 되죠. 신곡들 주셨는데 같이 잘 들어볼게요. 장미님도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 많겠지만 중간중간 쉬면서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야옹스님 신청 사연입니다. 청해주신 곡 로이킴의 앵콜 요청 금지 일락의 그래도 사랑합니다 청해주셨어요. 로이킴의 앵콜 요청 금지가 이게 리메이크 앨범인데 저런 노래가 다 있었나 그랬더니 원곡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집에 일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어요. 잘 듣겠습니다. 네, 야옹스님 집안일 때문에 마음 쓰이는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상보다 빨리 잘 해결이 됐다니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계속 신경 쓰이고 머리 복잡했을 텐데 한시름 놓으셨겠어요? 이제 마음도 가벼워지고 숨도 좀 편하게 쉬어지겠습니다. 오늘은 그 안도감 그대로 편안하게 보내면 좋겠어요. 아이가 그 빨리 깨는 바람에 조금 분주하신 듯 하던데 청해주신 노래 들으면서 남은 시간은 조금 여유롭게 보내시고요.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저도 괜히 기분 좋아지네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와우님 신청 사연입니다. 오락실의 후, 제2의 어제처럼 자우림 매직 카펫 라이드 청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터보님, 안녕히 주무셨나요? 비가 와서 그런가 자고 일어나니 몸이 무겁네요. 오전까지 비 예보가 있어요. 아이들 등교할 때는 잠깐이라도 그쳤으면 좋겠네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터보님. 예, 비 오는 날은 괜히 몸도 천근 망그지고 아침 시작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죠. 특히 습한 공기까지 더해지면 잠을 자도 좀 덜 잔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래도 아이들 등교 시간만큼 좀 비가 잠시라도 멈추면 하는 마음 공감됩니다. 우산 들고 정신없이 챙겨 나가는 아침은 부모님들도 똑같이 전쟁이니까요. 와우님 계신 지역은 오전까지 비 소식이 있군요. 이동할 때 빗길 조심하시고 몸은 조금 무겁더라도 마음만큼은 가볍게 좋은 하루 보내면 좋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